0: 哦。我家住在怒江，醉了美了李素人。我的家住在怒江，美酒飘香的故乡。哎哎哎，伊拉说伊拉说
1: 伊拉说伊拉说
0: 伊拉说伊拉说
1: 伊拉说。